행복해져라님 신청 사연입니다. 브릭의 오늘 날씨, 영채의 추억 산책, BF 둘만 아는 기억 청해 주셨어요. 터보님 안녕하세요. 어느새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는 휴일 덕분인지 유난히 한 주가 짧게 느껴졌어요. 출근길 발걸음도 한결 가볍게 느껴졌답니다. 오늘은 회사에 1등으로 출근해서 여유롭게 차 한잔하며 마무리해야 할 일들 정리하고 있네요. 터보님도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잘 지내다 다음에 뵈어요. 방송 잘 들을게요. 네, 이번 주는 하루 짧게 시작해서 그런지 정말 유난히 빨리 지나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금요일 아침 출근길도 평소보다 조금은 가볍게 여유롭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오늘 회사 1등으로 출근하셨다니 조용한 사무실 분위기 속에서 차 한잔하며 시작하는 하루의 여유가 참 좋았을 것 같네요. 바쁘게 움직이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도 은근히 마음을 안정시켜주죠.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청해주신 곡들과 함께 금요일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반갑게 다시 뵈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방송 마지막 사연 구름이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어요. 더 골드의 2년 2개월, 제드의 사랑의 숲에서 길을 잃다, 프리스타일의 Y까지 청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침 공기부터 슬슬 달라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더운 날씨에 체력적으로도 훨씬 힘들어질 텐데요. 앞으로 건강관리, 컨디션 조절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오늘도 끝까지 안전운행 잘 하길 바라고요.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피곤함도 많을 텐데 늘 함께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주말 휴일 동안에는 일 생각 잠시 내려놓고, 좀 전에 대화창에서 보니까 어디 섬으로 여행 가시는 모양인데, 푹 잘 쉬면서 몸도 마음도 재충전하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힘. 여러분께서 청해 주신 모든 신청곡과 사연은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신청란 마감되어 있고요.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 땡띠한 바다비님 방송입니다. 마감성 그어져 있으니까요. 바다비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세요.

네, 루미님이 청해주신 곡들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곡을 중간에 껴놔가지고 예, 앞에 두 곡이 들어갔었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송 땡띠한 바다비님 방송이에요. 바다비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까지 모두 다 들어보았습니다. 방송 마무리까지 한 17분 정도 남았군요. 제가 선곡을 한 곡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바다미님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그 젤리 이벤트 하고 있더라고요. 신청곡을 하면 젤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 주는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서 조금 짧게 느껴졌던 한 주였죠. 그래서 어느새 한 달을 마무리해야 하는 금요일이 또 찾아왔네요. 월말이라 뭐 이것저것 정리할 일도 많고 마음도 조금 분주할 수 있는 하루겠지만 끝까지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면 기다리던 주말과 휴일이 찾아오는 만큼 마음만큼은 조금 가볍게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도 웃음 잃지 마시고 주말 동안에는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쉬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근무로 쭉 잡혀 있어서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2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로스 애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목이 메네요. 이어지는 방송 바다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스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왔어요. 제가 왔어요. 기다려주셨나요? 기다려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어제 보고 오늘 봐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매일매일 봐도 또 보고 싶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12시까지 함께할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날 대체 공휴일이어서 월요일 없이 화요일부터 시작돼서 그런지 유독 짧은 느낌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벌써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5월 29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키, 저는 바다비예요. 네, 어떤 자키분께서는 그런 코멘트 하시더라고요. 섹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바다비님의 방송이라고요. 예, 근데 앞전 방송하신 터보님께서는 저의 섹시함을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 터보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 떡띠한 그녀와의 데이트, 10시에서 12시까지예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신청하시는 노래,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노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사마님께서 주신 노래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이 노래가 그 듣다 보면 가사가 귀에 착착착착 감겨서 중독성 있다라고 하는데, 듣다 보면 정말 그런 느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이었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원더걸스의 I feel you 전달해 드렸고요. 자,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바다비의 가요 FM, 지금부터 12시까지 함께

라이브 버전이네요. 브라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이긴 해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혁이님 오셨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죠? 저희 하늘에서 방송국에 혁이란 닉네임이 두 명 있어요. 구미에서 어디를 출퇴근하시는 혁이님과 그리고 제가 우주인이라고 부르는 혁이님. 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오랜만에 뵈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예, 가끔씩 궁금했는데 오늘 배워서 너무 좋습니다. 걸의 I Will Dare라는 노래를 꿈꾸는 마음으로 님께서 시청하셨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노래를. 그래서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마야의 나를 외치다 두 곡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들을 오랜만에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전달해 드렸고요. 걸 노래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거 굉장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나 그 지인들, 저는 지인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바깥에서 그 이야기 나눌 때 주식 이야기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어제 그거 알았어요. 무슨 통장이다라고 하는데 뭐를 개설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자가 부자 된다는 말을 요즘 굉장히 또 실감하고 있는데 무언가 지식적인 걸 많이 제가 섭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늘 제자리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다잖아요. 2부예요. 2부에 아이빌드요? 진짜요? 그렇구나. 저는 길이 아니라 걸이구나. 걸? 걸에서도 안 뜨던데. 2부의 I'll be there.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ll be there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2부 노래였거든요. 여튼 그래서 아주 늦게라도 주식을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변에서 물론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벌어들이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폭망했다라는 인증도 어마무시하게 또 올라와서 뭐든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집중하는 게 낫겠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산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대박나고 부자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삼전 삼성전자의 그 성과급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걸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 부분에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누구는 오늘 하루 일하는데 200만 원 벌었대, 누구는 몇 개월 사이에 몇 천만 원 벌었대, 뭐 이런 거 들으면 나도

해야 되나? 아니야, 그러다 쫄딱 망해. 약간 이렇게 양쪽에서 이쪽은 해봐, 이쪽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쵸? 뭐 여튼 열심히 사는 게 해답이겠죠? 그쵸?

왜 우리 그 종교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불교,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뭐 물론 신천지나 뭐 순복음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여튼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약간 이 여호와증인 예, 그런 불교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아멘이란 말을 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멘. 거의 그 아멘이란 말씀들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아멘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이 아멘이 히브리어일 때는 신뢰할 만한 그리고 그리스어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말로 풀이를 하면 정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받고 그리고 부자 되세요.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뜻을 정확하게 사용한다기보다 어느 날 그렇게 굳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아멘의 뜻이 그냥 기도 끝에 나오는 그런 대답인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정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 전하님.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더니 오랜만에 해가 보이고 맑은 날씨로 돌아왔네요. 정오가 되면 기온이 오르겠지만 지금 기온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금요일이라 좋고 날씨도 좋고 바다비님이 오셔서 좋고 다 좋으네요. 바다비님, 오랜만에 방송 잘 들어볼게요. 날씨만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수목금 3일 일을 하고 왔는데, 회사가 그 후덥지근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뚝뚝뚝뚝뚝 땀이 떨어지는. 근데 아픈 분들과 근무하니까 저희는 아직 선풍기도 아직 안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땀을 뚝뚝뚝뚝 흘리고 나니까 3일 일하고 딱 1kg 빠지더라고요. 역시 땀을 흘리는 게 살이 빠지는 것이야. 뭐이 또한 좋지 않은가? 이런 느낌으로 또 열심히 일하고 온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붙어라. 꽃미남님이 오늘 봉급날이시래요. 와우. 안녕하세요. 아, 신나요. 수고하세요. 화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봉금날이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저는 꽃미남님께서 좀 굉장히 나이대가 어린 20대? 20대 아니면 30대 초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모르게 수빈씨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봉금날이라는 말에 급 현타 왔잖아요. 아, 나 호칭을 잘못한 거 아니야? 나이대가 좀 있으신 거 아니야? 봉금날이라니.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세곡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저희 한일호수 방송국의 방송팀장님이신 흑장미님께서 손재주가 어마무시하게 좋으시거든요. 매일 뭐 만들어요, 뭐 만들어요 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팔찌를 만들어서 택배를 보내줬어요. 여름에 이렇게 차고 다니기 굉장히 편한, 그러니까 뭐 팔 사이즈 알지 못해도 약간 그 비즈공예처럼 그렇게 보내줘서 작년 여름에 굉장히 잘 차고 잘 두었다가 이제 또 차고 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언니 수세미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뭐 설거지를 많이 하진 않지만 쓰지 라고 했더니 그 코바늘씨를 이용한 뜨개질을 해서 수세미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굉장히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보내줘서 회사 지인분들 같이 나눴을 정도로 넉넉하게 보내줘서 와 이 솜씨 뭐야 굉장히 정말 쫀쫀하게.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갑자기 언니 제가 뭐 하나 택배 붙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아 맨날 그렇게 주면 어떡해? 이제 그러면서 택배를 받았죠. 택배를 받았는데 그 에어팟 있잖아요. 에어팟 싸는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케이스? 예. 케이스를 3개를 보내줬어요. 저희 한우 작기님들에게 거의 다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에이팟이 없어요. 이거 조그만데 보석함을 넣기에는 이렇게 좀 약간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회사 들고 갔죠. 와 진짜 너도나도 달라고 해가지고 대략 난감? 굉장히 지금 약간 시크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 뭐야? 왜 이렇게 이뻐? 선생님이 직접 한 거야? 아니 동생이 그랬더니 뭐야 안 닮았잖아? 선생님은 똥손인데 왜 이래? 약간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와 솜씨가 진짜 좋은 거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더랬습니다. 흑장미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물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입방아에 이렇게 많이 오르내렸나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작해서 팔기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다면 흑장미님 로그 방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기자기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케이스 끝에다가 딸랑딸랑 딸랑이를 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릴 염려 없는 그러면서 또 악세사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흑장미님 로고 방문하셔서 오 이런 거구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흑정민님 보면 대화방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또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방송도 어마무시하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MBTI가 이 중에서도 그냥 이가 아니라 극인 것 같아요. 모르는 분 없고 그분들에게 거의 정말 선물 진짜 많이 하는 걸 보면 대단하다 그런 생각 좀 많이 드는 분이거든요. 여튼 오늘 또 흑정민님의 방송 2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흑정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더더더더 편안하고 여유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함께 맞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꼬맹이 정희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중간중간 넣어드렸고요. 우리 꽁치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이래저래 꼬인 일이 있어서 무거운 기분이네요. 아침 식사 거르고 커피 몇 병 먹다가 몇 병? 점심 식사 하려고 합니다. 점심에는 밥 맛나게 비벼 먹어야겠네요. 바도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제가 집에 열무김치를 많이 주문합니다. 종갓집 열무김치 잘 주문하는데 회사 동료분께서 열무김치를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침에 열무김치 넣고 계란후라이 하고 아보카도 오일로 계란후라이 하고 고추장 넣고 비벼 섞어 예 해서 비빔밥 먹고 밥 배부르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맥심 커피 한 잔. 와, 많이도 먹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배가 별로 안 고픕니다. 배부른 마음으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고요. 이석진님께서 그녀의 연인에게 신청곡이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옛날 한 옛날에는 방바닥이라고 했는데 대화방 안에서 하시는 그 방바닥에 적으시는 신청곡은 안 되고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면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신청곡을 적어주시면 있잖아요. 젤리도 줘요. 아싸. 예, 젤리도 받으시고 신청곡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연필을 쿡쿡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와우님. 방금 이영현님 막공 마지막 콘서트 티켓이 왔어요. 배달해주시는 분이 항상 같은 분인데 이제는 내적 친밀감이 생기네요. 막공이라서 아쉽고 기대도 되네요. 빨리 와라! 13이라. 방송 감사하고 맞점하세요, 바르비님. 6월이 만나요, 땡띠한 그녀. 네, 저 6월 1일 날 올 예정이거든요. 월요일. 6월 1일, 2일 계속 올려고요. 행복하시죠? 안녕하세요, 다비 언니. 꾸벅이라고 하신 난나야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그 금손 흑장미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흑장미님 손을 거치면 무엇이든, 예, 물건이 되어서 나오는데, 제 손을 거치면 물건이 무너져서 나오는. 그래서 저는 가끔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예컨대 뭔가를 이렇게 조이거나 풀어서 그걸 할 때 내가 이걸 눌러서 부셔지는 건 아니야 라고 해서 막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뒤로 주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모양도 제대로 이렇게 만들 줄 몰라서 그냥 똥머리 똥똥똥똥 이렇게 묶어서 그냥 하고 다닐 정도로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집에서 코바늘 그리고 뜨개질 이런 거 다 해서 입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게 되면 또 하게 되겠지만,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려서, 무언가를 그 할 때 또 집중해서 해서 멀티가 좀 안 돼서, 그래도 할 말은 있다. 나도 예전에 왕년에 다 했다. 뭐 코바늘부터 시작해서 뜨개질까지 다 했다. 근데 지금 하라고 하면 눈도 침침하고 시간도 없고 어깨도 아프고 약간 도전할 마음이 안 들고.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리도 해봐야 계속해서 실력도 늘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뭔가 자신만의 그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요리를 안 해버릇하면 뭐 넣지? 어떤 양념을 넣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드는 것처럼 무언가 손으로 하는 거를 하지 않아 버릇하면 더 못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똥손이 되는 듯한 예, 그런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근데 알고 계시죠? 이 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머리 지능을 높여주는데,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서 연필로 글씨 쓰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뭔가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저는 요즘 그래서 그 글씨 쓰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여튼 엄청나게 좋은 머리도 아닌데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뜨개질이든 뭐 손글씨든 아니면 무언가 이렇게 뭐 조립하는 것이든 뭐 레고블럭이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들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스마트폰과 AI의 발달이 생활의 편리함은 주지만 나를 정말 진짜로 바보로 만드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으니 말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나이를 알게 됐네요. 예, 수빈씨, 꽃미남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다음 방송하실 스터비님, 도시방송하실 흑장미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앞방송하신 터보님께서는 오늘 마트 안 갈 거야, 오늘은 옆에 있을 거야 라고 하더니 진짜 예 방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꽁치님 다녀가주셨고요. 우리 앙님, 늑대와 추물님, 김호누님, 선인의 추억님, 야간비영님, 안전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나 늘 안전운행하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에어컨 계속해서 틀어놓고 계실 텐데요. 냉방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주맘님 계시네요. 우리 비주맘님 오늘은 사연을 못 뵙지만 잘 듣고 계시겠죠? 혁이님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요. 점눈문 원사장님 언제고 어느 때고 어디서나 나타나 주실 거라 예 매우 매우 고맙습니다. 하늘도 어미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예 둘리 아니고 서글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필사마님, 시오님, 난나야님, 햄바오님 입장하고 계시네요. 늦었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도 35분이나 남아있어요. 버들님, 조선제일컵님, 허리님, 아주 오랜만에 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움이 배가 된 우리 러브댕이님, 가을천사님, 아싸! 진짜 진짜 오랜만인데요. 품절남님, 일 열심히 하고 오신 거죠? 어구어구, 오구오구, 더워요, 더워요. 예, 시원한 선풍기 바람 앞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 식사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님,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입장을 하셔서 제가 나무 아비타불이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저에게 아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와우님, 필라르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들꽃처럼님, 양살의 미녀 해피님, 티내지 않지만 티내고 계시는 꿈꾸는 마음으로님, 바다비님, 제가 바다비님 조금 좋아해요. 약간 그런 느낌 있는 거 아시죠? 행복해자라님, 언제나 늘 닉네임을 보면서 행복해지려 노력하고 있고요. 방송하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 함께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주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님 계시고요. 버섯돌이님, 뚱이님 계셨어요. 오늘은 티를 안 내주셔서 제가 좀 몰랐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들락날락, 오늘은 들락날락을 안 해주시는데요. 김현우님 계시고요. 자유부인님, 루프님, 차이루님, 차미슬님, 묵향띠 나왔어요. 하늘 만들어요님, 이시아님, 스위트님 잘하고 계시군요. 예, 제주도를 열심히 잘 지키고 계시는 우리 스위트님, 하늘에서 방송국도 요즘 잘 지내고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고래 나도 있어요. 요즘 겁나게 바쁘다고요. 딱지 끊느라. 딱지 끊고 왔어요? 그런 거 하지 마요. 끊지 마요. 예, 은우님 계시고요. 태용님, 정영희님, 필사마님, 뽀글이님, 사기꾼님, 꽁치님 선물 감사하고요. 우리 햄바우님 선물 또 고맙습니다. 이지영님, 다누님, 허삼심님, 나들님, 멍님, 원투파더님, 우야누님, 노노기님, 구미장마구님, 난닝구님, 저에게 난닝구님 들어오실 때마다 난닝구 옷 좋은데 벚나무스님, 레서니님, 잘될 예정님, 신오빠, 날자님 잘하고 계시고요. 추천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바깥에서 청취해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12시까지 낭낭하게 이야기 나눌 거예요. 방탄소년단을 매우 매우 좋아하는 하늘도 아미님, 방탄소년단 진짜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늘도 아미님 위해서 방탄소년단이요, 영원하라.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에서 방송국, 저는 바다비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고요. 게시판 데이트 스타비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제 곧 6월이죠. 올해 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6월에 장마비 온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장마비가 금방금방 또 온다고 하니까 모쪼록 또 습함과 그 더움 사이에서 잘 버티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방송 지금 스타비님 준비하고 계세요. 빨리빨리 후다다다. 광고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란 말을 참 많이 하더군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서도 굉장히 빨리빨리 하시더군요. 이런 말 있더라고요. 자,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사연도 빨리빨리, 게시판도 빨리빨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29일 금요일 방송 어땠어요? 역시 바다민이야.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이런 느낌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이에요. 밥 맛있게 먹고요. 굳이 고기가 아니더라도, 굳이 생선이 아니더라도 맛있게 먹으면 다 보양식. 예, 맛있는 거 맛있게 드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6월 1일 날 또 이야기 나누러 올게요. 기다려주실 거죠? 믿어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에너지 충전하시고 기운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는 얼굴, 행복해지는 미소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월요일에 우리 또 만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일보다 보수가 적더라도 불평하면 안 되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요.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자금을 모은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어봤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정하려면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제가 이제 그 6월 달부터는요, 좀 절약을 해야 된다.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어쨌든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하면서 아이들의 학원을 모조리 다 끊어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뭔가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덜컥 저도 모르게 네,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학원을 모조리 다 끊어버렸더니 작은 아이가 불만이 생겼어요. 나는 태권도는 다니고 싶은데 엄마 하면서 태권도를 자꾸 다니겠다고 해서 그래도 한 3개월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나 3개월 정도만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자꾸 고민하게 돼요. 어제 저희 아이들이랑 그 무언가를 그 길감자를 사러 갔었어요. 그런데 솔드아웃으로 문을 일찍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메뉴들을 보다가 어떤 떡볶이 가게에서 일할 분을 구한다는 그런 문구를 봤어요. 월급이 280만 원이라고 찍힌 걸 보고 저희 아이가 엄마 저기서 일하면 안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뭔가 좀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 그렇게까지 뭔가 좀 나를 혹사시키면서 돈을 벌고 싶진 않은데 하면서 말이죠. 아직은 먹고 살만한가 봐요. 앞서서 방송하신 바다비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트로셋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신청곡을 하기 전에 살짝 고민했어요. 최신 발라드냐 옛날 댄스냐. 그래서 이 곡으로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어요. 꽃미나님께서요. 원투의 못된 여자 2, 코요테 콜미, 엘리의 UNI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하늘호수에서는 사실 최신곡보다는 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해진 곡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요, 최신곡들은 좀 오래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귀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그래도 좀 익숙한 곡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최신곡은 한두 곡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신곡 중에서도 이런 곡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 뜰 것 같다, 필이 온다, 이런 곡들은 또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또 방송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것도 좀 쌓이잖아요. 들어보면 이 곡은 정말 좋아. 이 곡은 꼭 떠야 돼. 내가 밀어줄 거야 하는 곡들이 있는데 제가 밀어주는 만큼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숨겨진 곡들도 좀 있습니다. 좀 아쉽기도 해요. 꽃미남님의 신청곡 잘 들어봤습니다. 피사마님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 그리고 휴일이 지나면 6월이 오는데요. 시간이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억수로 빠릅니다. 저도 타비님도 남은 6개월 더 알차게 즐겁게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어요. 유나 말도 안 돼. 이혜리 나는 문제없어. 손승연의 물들어. 피사마님과 함께 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도 우리 으쌰으쌰 힘내봐요.

말일이라서 바쁘지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또 나름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행복해져라님. 맞아요.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가 있는데요. 특히 이 마지막 주 금요일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식사는 잘 하고 계시겠죠? 점심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윈터의 항해, 고추잠자리 너라는 별, 더 신드롬의 별빛이 머무는 곳, 행복해져라님과 함께 했습니다.

점심밥 먹기 전입니다. 맛나는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요. 계란후라이를 부치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김치를 넣어서 먹어야겠습니다.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요. 자유롭고 힘나는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꽁치님께서요. 비빔밥은 사실 무엇을 넣고 비벼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밥솥에 갖고 오셔가지고 뭐 김치를 넣고서 이렇게 비벼주시는데 저는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엄마는 안 먹을래? 그러면 엄마가 일단 한번 먹어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면 또 맛이 있어요. 먹을래? 같이 먹어요.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참기름 한 바퀴 두르시고 또 김가루 있으면 김가루 넣으시고 네, 무엇이든 아마 맛있을 거예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워너원의 봄바람, 베리베리의 불러줘, 더보이즈의 노 에어, 꽁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엄정화 배반의 장미, 클론의 초련, 박미경의 2부의 경고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 엄정화 씨의 배반의 장미가 나올 때 화장품 언니 들으셨나요? 여러분 또 그 소주괄, 석류괄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잠시 후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우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점심 드셨어요? 저는 먹고 치웠어요.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땀을 빼보려고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벌써 드셨군요. 저도 오늘 먹을까 말까 고민 좀 많이 하다가 네, 라면 한 젓가락 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좀 늦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어쨌든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외쳐봅니다.

지치고, 나른하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지금 딱 그런 시간입니다. 한우로스와 함께 조금 활기를 불어넣어 볼까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흑장미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길을 걷다가 옛 가수의 목소리를 듣고 어디서 들어봤던 목소리인데 잘 기억이 안나 했던 그때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해보고 아직도 이 가수가 활동을 한단 말이야 하고 반가웠던 때가 있었는데요. 현역으로 계속 오래도록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게참 소중한 일이고 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이 목소리라는 것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때 그 목소리를 계속 쭉 이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때 그 정말 그 꿰랑꿰랑한 그런 목소리, 네,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준다면 정말 팬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건 결국 꿈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굴복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현실을 버려야 하고 현실을 선택하려면 꿈을 접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 삶은 그 중간 어딘가에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계를 정하는 일도 어렵고 기준을 세우는 일도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는 것보다 특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답은 하나가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시기에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맞고 또 어떤 시기에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기반을 다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것 아닐까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100% 할 수 없더라도 그 꿈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 것, 현실을 살아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품고 있는 것 말입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와 꿈의 무게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니까요. 스타비의 가요올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짱미입니다. 두 시간 동안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너무 잠을 못 잔 데다가 아침부터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급하게 일들을 처리하고 점심으로 또 아이와 함께 함은 냉면을 네, 해먹었어요. 시켜먹은 게 아니고 집에서 해먹었죠.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갑자기 너무 널널해져서 멍하니 있다 보니까 졸린 거예요. 날씨가 또 너무 덥잖아요. 베란다 정리를 마저 해야 되는데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할 수가 없어요. 저녁쯤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낮에는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네, 멍 때리고 타비님 방송을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짝 졸리네요. 자, 그런 시간이죠.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2시를 출발해 4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번에 안예은 네, 신곡 앨범이 나왔는데 부분적으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네, 타이틀곡은 아니고 네, 그 나이라는 곡을 첫 번째 앨범의 마지막 곡으로 등록되어 있는 네, 이렇게 나이라는 곡인데 역시나 이 노래 또한 안예은 스타일로 잘 불러준 것 같아서 다른 타이틀곡 이런 것보다는 좀 그래도 약간 덜 안예은스러워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또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간만에. 네, 팝콘이 생각나서 어제 나온 곡 중에 카라멜 팝콘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아이로의 채사랑. 이게 채팅의 채신지 아니면 다른 채신지 모르겠지만 네, 채사랑이라는 곡과 수린의 별점 만점 두 곡 준비해드리고 올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꾸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주말 내내 무진장 덥대요. 그러게요. 큰일입니다. 벌써 너무 더운데. 아, 저희 집은 에어컨이 고장나서 에어컨을 사야 해요. 에어컨이 고장난 게 아니라 실외기가 고장났어요. 근데 저 실외기를 구할 수가 없대요. 7년밖에 안 썼는데 어이가 없죠. 그래서 에어컨을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죽겠습니다. 지금도 더워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네, 조정석의 특별할 거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완전 너무 시적이죠. 그리고 피 뭐라고 읽어야 돼요? 괜찮아 사랑이니까. 네, 이거 몇 번 들었죠 우리. 그리고 전우성의 다른 사랑하자 어제 나온 곡. 네, 모두 준비해드려요. 더우니까 수분 보충 꼭 챙겨서 하시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다음 신정옥입니다.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도 오신 또또 흑장민 선생님. 그런가요? 두 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또또를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일단 주말은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제가 내일 낮 1시쯤에 저희 집 전등을 갈러와요. LED등이. 네, 나간 지 오래돼서 사람을 불렀는데 차단기를 내려야 된대요. 차단기를 내리면 컴퓨터가 꺼지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확 꺼지면 안 되니까 오늘 러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가면 그때부터 방송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표 다음 주 거 짰는데 일단 수요일이 선거 날이잖아요. 그래서 월화는 방송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서 집안 정리를 방송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아요. 여튼 좀 하루 이틀이라도 네, 제가 지금 베란다 물 청소도 또 해야 되고 수도꼭지도 바꿔야 되고 막 이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네, 이틀 방송을 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말하고 다음 주 선거날 네, 그때 만날 것 같고요. 그리고 장미 정원도 즐겁게 산책합니다 하시면서 소방차에 요새 꽂혔어요. 소방차? 소방차 노래 진짜 좋은 거 많은데 나는 소방차 원년 팬이거든요. 진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이 소방차 노래를 계속 돌려들으면서 공부를 하던 세대라서 소방차 1, 2, 3집까지는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진짜 좋은 노래가 많은데 맨날 우리 그 나오는 노래만 아는 분들은 다 그렇죠. 어젯밤 이야기, 그녀에게 전해줘, 통화 중, 뭐 집카페, 뭐 보통 하얀 바람, 뭐 이 정도 아시지 않을까요? 그치?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많은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다른 노래를 좀 들어볼까 해요. 1집의 곡으로 네,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가랑비는 제가 저번에 전해드렸고 오늘은 네, 비오네포 노래가 흘러버렸네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날아가는 철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청곡은 꽁지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이래저래 복잡한 하루네요. 저도 요새 그렇습니다. 머리가 계속 너무 복잡해요. 지끈지끈합니다. 아주. 왠지 아시죠? 네. 저희 개국방송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왜 한다고 했을까요, 제가?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장미님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아이브 선미 스페이스 A의 곡 세 곡 신청해 주셔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실 개국방송이 저기 인라이브에서 네, 이벤트로 뭔가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혜택이란 네, 저희 방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못 받고 낚시권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그날 낚시도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네, 저희 개국일이 6월 16일이라서 그날 되도록이면 많은 자켓분들이 방송을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뭐 한 시간 반씩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인데 시간표도 짜야 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막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네. 네, 그리고 요새 추천수도 너무 줄고 참여자도 많이 줄어서 밖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하늘호수가 원래 뭉쳐야 되는 방인데 밖에서 듣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들어와서 함께 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고요. 저희 개국방송에는 네, 여러분들께서 하늘호수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간단한 말이나 사연 같은 거를 녹음해서 저에게 6월 10일까지 보내주시면 특별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송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참여가 없으면 안 하겠죠.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 악마님 앞으로, 악마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세요. 다음 사연은 행복해져라님 다녀가 주셨어요.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시고 오시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집에 함흥 냉면을 사다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냉면을 삶아서 아이랑 시원하게 냉면을 먹었습니다. 뭐 물론 사먹는 게 더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니까 간혹 집에서 해먹어도 시원하고 괜찮습니다. 우리 행복님은 뭐 드셨을까요? 저는 점심 후딱 먹고 와서 급한 일 처리하고 있어요. 말일이라. 그쵸, 내일 모레가 이제 주말이니까 오늘이 말일이나 마찬가지죠. 다음 주도 바쁘시겠네요. 월 말일 일 다 못 본 거 마무리하고 또 월초라 바쁘고 그러니까 그죠?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개인 종소세가 이번에 말일이 일요일이라 아마 월요일까지 마감일 거예요. 잊지 않고

종소세 안 내신 분들은 준비하셔서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시고 내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내도 되니까 모두 가산세 내지 않도록 잊지 말고 꼭 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행복해져라님 신청하신 곡 파테코 제이씨 육합 키드와인의 길이 온 프롬의 봄밤에 다시 만나 박찬영의 드디어 난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가을이님 다녀와 주시면서 신청곡으로 한해 문세윤의 비행기, 다비치의 타임캡슐 신청해 주셔서 왜 이렇게 혀가 꼬이죠? 네, 모두 준비해 드려요. 함께 잘 들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운동하고 장보고 사전투표하고 왔어요. 박간일 이모 완수입니다. 근데요 장미님, 지금 제가 박간일이라고 썼는데 까짜가 왜 이렇게 낯설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인데 무심코 어떤 글을 썼는데 그 글자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국어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나이 먹었다는 증거죠. 이제 땀 좀 식히고 청소하고 씻어야겠네요. 저번에 상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여자 상상해서 뭐해요. 저도 네, 여자 안 좋아해요. 상장하지 마요. 감사합니다 장미님. 다음 주에 봬요 하시면서 진짜 우리 와우님 장난에 네, 옷 사야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태연의 곡 준비해드릴 거고요. 노래가 거꾸로 나갔구나. 어쩐지 좀 빨리 지나갔다 했다. 네, 신청하신 곡 모두 준비해드릴게요.

꼬맹이 쩡이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장면이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곡과 에일리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신청해 주셔서 이어드려요. 우리 쩡이님 잠은 좀 잤어요? 매일 늦게 자서 어떡해요. 그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우리 리디오님 다녀와 주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방긋 방긋이에요. 오늘은 집 대청소하는 날 혼자서 아침부터 하고 있는데 너무 뒤집어 놓았나 봐요. 끝이 없네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한 군데도 아니고 이쪽 저쪽 이러고 있어요. 정말 끝도 없어요. 언제 다 치우죠? 부지런히 치우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하며 눈과 손은 빠릿빠릿하게 귀로는 도청하며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버리면서 치우고 있는데도 와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정말 아이들이 크면서 쌓아놓던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버려도 끝이 없네요. 그냥 집채 이렇게 털어서 버리고 다시 이렇게 갖다 놨으면 좋겠다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신청해 주신 거 여자친구의 곡 흐르고 있고요. IOI의 갑자기 오늘 발음이 너무 안 되네요. 오마이걸의 곡까지 신나게 함께 들어요.

마지막 신청곡 우리 시안님 다녀와 주셨어요. 요새 빠져갖고 우리 시안님. 유재민님 안녕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승민의 너여 야만해, 빅마마의 사랑해요, 김재민의 단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요새 귀찮아요, 더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오늘 신청해 주신 곡 다 처음 보는 곡 같아요. 함께 잘 듣고요, 마지막 인사 들고 올게요.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악마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곡 전해드리며 이만 물러가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한주 열심히 달려왔더니 벌써 불금이에요. 여러분들 입에서 떠나질 않는 말, 덥다, 더워. 겁나 덥다. 맞아요. 오늘, 이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적으로 쭉 이어질 텐데.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덥다고 해서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항상 감기도 조심하고요. 더위도 조심하고 또 황금 불금이죠. 불금인데다가 내일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남은 시간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퇴근 시간을 부르고 있는데 다들 퇴근을 하셨군요. 불금이라 그런 건가요? 네, 전방송 우리 흑장미님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급히 나가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더운 날씨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퇴근하시는 분들, 이미 퇴근하신 분들, 이제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 또 퇴근을 이제 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불금이라 그런가 우리 작은 아이도 일찍 퇴근한답니다. 후다닥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올 시간을 계산해서 우리 꽃미남님 천국까지 쭉 듣고 나올게요.

저 일찍 왔죠. 생각보다 일찍 왔죠. 후다닥 다녀왔습니다.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누나. 오늘은 마지막 5월 보험금 날. 요번 달에는 목표 달성했어요.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화이팅 해주셨는데. 아, 목표 달성한 만큼 예상한 금액을 받았겠죠. 시작 전에 5월 시작 계획이란 걸 세우고 그걸 향해서 하루하루 달리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셨군요. 다행이네요. 뿌듯하시겠어요. 금액은 혼자만의 비밀. 통장은 알고 있다.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 그래요. 사람들이 모든 직장인분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달. 열심히 근무해서 월급날, 잠깐 스쳐가는 월급이라 하더라도 뿌듯하잖아요. 우리 꼬미남님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또 6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6월도 목표치 정해놓고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달려봅시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꽃미남님의 청곡이었고요.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악마녀의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도 잘 들으며 가벼운 퇴근길을 갑니다. 불금이잖아요. 무겁게 가야죠. 양손 무겁게 들고 가서 집에서 야구도 보시면서 집안이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사마님 오늘도 응원하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 NC군요. 우리 필사마님 응원하는 팀 이겼으면 좋겠. 어제는 이겼더라고요. 역전 안 당하고 장하더라고요. 네, 우리 필사마님 오늘 하루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도 재미나게 보내시고요. 저는 주중이 주말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필사마님도 재밌게 응원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밥이 적당히 남아 있어서 추가로 밥은 안 하고요. 저녁 식사를 할 것입니다. 이래저래 스트레스와 피로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악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 이래저래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다면 그 스트레스를 즐기십시오. 즐기다 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웃음이 아마 피로를 싹 날려버릴 겁니다. 필요할 때 뭐? 바깥!

네, 바오바오 햄바오님께서 다녀오셨어요. 네, 바오바오 뭐, 바오바오 잘못하면 바보바보 햄바보.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청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외근 갔다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잘 들을게요. 네, 외근 다녀오셨군요. 다행이네요. 제가 방송 시간에 외근을 안 나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오바오 햄바보님. 네, 바보란 말이 해석을 하기 나름이에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다는 게 바보예요. 모르죠? 그거 몰랐었죠. 아우. 네, 한 주도 열심히 달려오셨죠? 벌써 주말입니다. 주말도 많이 더울 텐데, 좀 컨디션 조절하고, 외근은 안 나가겠죠? 주말이니까. 집에서 쉬면서 재충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거, 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상큼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해지라님 반갑습니다. 왕마님 안녕하세요. 밤에 잠을 3시간밖에 못 잤더니 졸리네요. 방송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5월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6월에 만나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5월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죠? 네, 5월의 마지막 방송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왜 3시간밖에 못 잤을까요? 막 나름 막 상상을 하게 돼. 생각을 하게 돼. 왜 3시간밖에 못 잤을까? 날이 더워서 살쪄서 그랬을까?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 아, 저도 근데 그 잠드는 시간도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아이들 재워놓고 일찍 자야지 하면서도 뭐 이것저것 꼼지락꼼지락 거리다 보면 2시예요. 1~2시예요. 그 시간에 꼭 잠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4시에 자든 3시에 자든 또 7시에 일어나는 건또 칼같이 7시에 눈을 떠지게 되더라고요. 네, 많이 졸리실 텐데 잠시 화장실에 누가 기다린다? 변기통이 기다린다. 잠시 앉았다가 오셔요. 그리고 커피 한잔 하시고 퇴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요. 요즘 좀 한가하시지 않나요? 네, 한가한 시간 화장실을 빌려서 슬슬 퇴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고요. 5월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 6월에 데이트합시다.

네, 다음 사연 우리 코망고치님께서 또 따끈따끈한 네, 사연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젤리로 얌얌 잘 먹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겁도 없이 따끈따끈한 신곡을 들고 왔어요. 악마님, 제 마음속에 악마가 살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왕을 가지고 살아요. 천사가 살았다가 악마가 살았다가 공존을 해요.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더 글로리 명대사가 떠오르네요. 난 내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 좋겠거든. 우리 천천히 말라 죽자, 연진아. 우리 천천히 말라 죽자, 우리 코만고치님. 나 지금 되게 신나. 오, 예. 말라 죽자니까 다이어트 되겠는데요. 오, 왓싸. 엄청 신나. 네. 제가 더 글로리는 뜨문뜨문 봤는데, 송혜교 대사 아닌가요? 송혜교 대사인가? 송혜교 대사 같은데. 더위 먹은 감성이 슬슬 발동하네요. 저 아직 더위 안 먹었어요. 조만간 더위 사장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시원하잖아요. 죽기 전에 신청곡 정도는 괜찮겠죠?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코만고치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실 거니까 괜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타 죽지 말라고 그런가? 일기예보에 보니까 태풍이 장마전선을 밀려오며 다음 주 화요일쯤에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더군요. 지도 보니까 오른쪽 니뽕 쪽으로 살짝 꺾는 듯하고요. 6호 태풍 이름이 장미라네요.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무섭네요. 괜히 이름은 이쁜데 성격이 어찌 될지. 아, 가시도 친 장미인가요? 장미가 딱 향도 좋고 예쁘잖아요. 근데 잘못 만지면 가시 찔리죠? 그만큼 장미가, 독하다는 거죠. 장미가 독해요. 근데 이번 태풍은 좀 순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제주도 쪽이나 약간, 태풍의 영향권에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도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유동적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비하는 건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만코치님도 대비 좀 하세요. 그 장미라는 태풍이 좀 가시도 쳐가지고 무섭습니다. 아셨죠? 괜히 죽기 전에, 타 죽기 전에, 떠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휩쓸려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청해주신 거. 그래서 흥분됐나요? 떨렸나요? 긴장됐나요? 무서웠나요? 오타까지 나고 박학기 우린 영화가 된다길래 우리? 우린 우리가 아니라 우린 그 OST더라고요. 우리 코만고치님께서 즐겨보신다는 그 끝날 때 되지 않았나요? 코만고치님 사연에 그래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했는데 안 봤어요. 이상이 안 보고 바로 신세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신세계가 괜히 웃음 철철 나서 좋더라고요. 이제 따끈따끈한 로맨스가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코만구치님이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우리 슬슬 되게 신나. 지금부터 신나.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신나. 주말이라서 신나.

네,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세 곡을 청해주셨는데 또 비슷비슷하게 놀아야죠. 그죠? 일단 카라와 좀 비슷한 템포의 노래를 듣고 사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요 아우님 어제 못 만나서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형모님. 저녁 준비했어요. 우리 1호가 저녁 일찍 먹고 학원 가야 하거든요. 불금은 즐거워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네요. 오늘 밤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6월에 만나요. 전 샀어요. 생유. 저 이번 저번 주몇 번인지도 몰라요. 아직 안 맞춰봤어요. 이제 뭐 5천 원이라도 되면은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이번에 우리 와우님과 데이트를 못해서 오늘 몇 번이나 올까 같이 궁합을 못 맞춰봤네요. 오늘 저희 1호도 큰아들 놈은 합기도 합숙이 있어서 7시 반까지 보내놓으면 그래도 저녁은 좀 편안하게 보내지 않을까.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와우님도 5월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6월에 만나서 데이트합시다. 5월의 마지막 날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햄바오님께서 다시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청해요. 하셨어요. 고마워요. 네, 다 듀엣을 불러주는데 우리 지야만 혼자 부르네요.

지아도 듀엣으로 부르면 안 될까요? 지아도 우리 듀엣으로 부릅시다. 가끔 생각이 나긴 한데, 갑자기, 가끔보단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같이 듀엣으로 나갑시다. 뭐 올릴 줄 알죠? 그리고 지하 곡은 조금 있다가 제가 또한곡 선곡을 할 예정입니다. 머리 좋죠? 그러면 우리 햄바오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남은 시간도 우리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 주말 잘 보내요.

네, 꽃미남님께서 한번더 다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악마누라 두 번째 신청합니다. 6시간 남았어요. 퇴근할 시간 6시간 남았군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밤 12시 퇴근 예정입니다. 밤에 더욱더 안전운전 하는 거 신경 쓰시고요. 그런데 퇴근할 때쯤에 뭘 먹어야 할까 생각 중입니다. 퇴근할 때쯤에는 늦은 시간이잖아요. 늦은 시간이니까 부대끼는 거 먹는 것보다는 가벼운 식사로 해서 주무실 때좀 편안한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만약에 9시나 10시대도 상관이 없는데, 12시쯤이면 아무래도 먹는 거는 좀 부드러운 음식을 추천을 할게요. 네, 그리고 또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푹 쉬면서 재충전도 하고 저녁은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설마 12시에 먹는 건 아니죠? 지금 든든하게 먹고 12시쯤에 간단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 밥 먹을 시간이 지금 없나? 그러면 12시 퇴근할 쯤에 고기 드시고 주무세요. 아셨죠? 네, 청해주신 걸 전해드릴게요.

네, 필사마님께서 한번더 다녀가셨는데 그 중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신나는 곡으로 해서 여러분의 퇴근길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한주도 5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쭉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스타마님께서 두 번째 다녀갑니다. 오늘 불금 야구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 집안이 조용하기를 기원합니다. 집안 싸움 하면 안 되죠. 마누라 따라가야 되고 신랑 따라가야죠. 한 팀을 응원하세요. 그러면 집이 조용할 겁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은 뭐 제가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저도 롯데가 이기면 좋으니까 같이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빅매치가 될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야구 슬슬 시작할 텐데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아마 가지 않았을까.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우리 꽁맹이 쩌기님께서 악마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네, 우리 꽁맹이 쩌기님도 네, 5월 우리 필사마님도 5월 고생 많으셨어요. 마무리 잘하시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은 모두 다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피스마님께서 청해주신 트와이스 곡은 송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곡으로 대출해드렸고요. 우리 꼬맹이 쩡이님 또한 청곡이 없어서 저희 이제 선곡으로 해서 남은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저희 우스님과도 행복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곡 듣고 저는 이제 마무리 가지고 슬슬 나오도록 할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우스님과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즐겨 가시고요. 5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6월에 우리 다시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가끔은 뜻밖의 말에 상처받고 별거 아닌 일에 눈물도 납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곤 합니다. 나는 아직도 나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걸요. 하지만 그렇기에 앞으로도 계속 내가 궁금하고 더 알아가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더 알아가고 싶은 밤, 우스의 어진가입니다. 우리 앞방송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꽃미남님께서 신청한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수님, 5월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달도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하시면서 신청한 다녀가셨습니다. 벌써 5월도 다 가버렸습니다. 꽃미남님도 5월 한달 동안 돈 버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5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은 5월보다 조금은 더 멋진 달이 되셨으면 하는 또 바람이고요.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다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수영 청곡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부에서 퇴근하면서 잘 들게요 라고 하시면서 햄바오님 다녀가셨습니다. 햄바오님 밖에서 듣고 계신 거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달 역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5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6월 달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안전하게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의 남자 호수님 신정난 다녀갑니다. 월요일이 휴일이어서 더 빨리 지나간 한 주. 호수님 포함 하늘 호수 가족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불타는 금요일 주말 휴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필사마님 5월 한 달도 하늘 호수 신청난에 바쁘게 다녀가 주셔서 다른 작기분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봅니다. 필사마님도 남은 5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6월 한 달도 저희 하늘 호수 신청난 잘 부탁드려봅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함께합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몸과 마음이 피곤한 날입니다. 가만히 휴식하다가 만난 거 먹고 싶네요. 오늘 밤은 편안히 안식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님, 파이팅요 라고 하시면서 꿈치님 다녀가셨습니다. 꿈치님, 5월달 엄청나게 수고 많이 하셨고요. 6월은 몸과 마음이 피곤한 날보다 몸과 마음이 생기는 날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주신 거 함께 하시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 되셨으면 저 역시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곡들만 정해주시는 공치님, 오늘도 정해주신 곡 기대하면서 함께 들어봅니다.

가을이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오랜만에 신청난 다녀가주신 가을님,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한 번씩 이렇게 생존하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주신 곡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시스타의 소쿨 두 곡 전해드립니다.

예, 신청단의 수인님 다녀가셨습니다. 다비 누나가 인정하고 또또 누나가 인정하는 우리 아이콘 한우로수 공식 로맨티스트 미나농수님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불타는 금요일 늦은 7시 방송 오셨네요.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잘 보내고 저녁 한술 뜨고 자연난 호다닥 다녀갑니다. 5월 한 달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수인님 다녀가셨습니다. 수인님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히 5월 한 달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하셔서 6월도 우리 함께 멋지게 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청해 주신 곡 3곡 준비합니다.

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꼬맹이 쩡이님 신천남 다녀가셨습니다. 신청해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두 곡 주셨습니다. 꼬맹이 쩡이님 매번 바쁘신 와중에 대화방 들어오셔서 추천해주시고 나가시는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전해봅니다. 쩡이님 5월 한 달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수연의 연애편지 21학번의 스티커 사진 두고 함께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곡 사연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앙쿠미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제 선곡으로 함께 할 거고요. 한 3곡, 4곡 정도만 더 듣고 저는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 일 모른다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기대도 안 한 일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밤만큼은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코미님과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요. 여러분들 5월달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오늘부터 이틀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선거, 지역구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아, 많죠. 안내문은 받으셨죠? 네, 저도 받았어요. 투표 전에 꼭 한 번씩은 후보자의 공약을 읽어보기. 자,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지정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하기보다 나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투표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669번째 정규방송 하늘호수 방송 왕쿠미의 뮤직 낚시여행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하신 곡, 네, 가호의 곡이었어요. Running.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오스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하늘호수 앙쿠미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번 찾아오는 그 시간. 네, 난 너를 고발한다! 네, 코너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요. 네, 선거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고발한다! 라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선거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뭐죠? 선거 요새? 정신이 없네요. 네. 뭐, 예전처럼 노래를 막그 주구장창 틀면서 사람들을 꼬시는 그런 건 아니어서 괜찮은데, 그래도, 네. 너무 정신없이 두서없이 인사만 나눠주고 있는 그분들, 네. 본인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뭐 하시는 행위들이겠지만, 참, 네. 힘드네요.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신청곡은요, 인내부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인내부에 로그인하신 후에 신청곡은 3곡 이상, 사연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곡 올리시는 방법은요, 게시판 상단의 안내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 대화방은 인내부 한곳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네, 노래 두곡더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곡은요, 젤리 프로젝트의 신경 쓰여, 소수빈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두곡 함께 듣자.

자, 함께 하신 곡, 네, 소수빈의 곡이었어요. 네,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오늘의 난 너를 고발한다 시간, 선거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고발하는 시간, 네, 가져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 거죠. 거짓 공약, 네, 지키지도 못할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성방가, 네, 엄청 시끄럽죠. 네, 더운데 불쾌지수가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누가 누군지 참 모르겠어요. 하도 여럿이 그냥 막, 그 뭐, 저는 기호 1번, 뭐, 가 다시 몇 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여럿이 떠드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네,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 진실된 모습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투표하라고 그 용지 있잖아요. 그 안내문 온 거 저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와, 이 두서없는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공약은 없는 걸까요? 네. 참 좋은 얘기들만 쭉 늘어놓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네. 사전투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내문을 보자 하니 한참 동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3일까지. 네. 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눠볼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 네, 신청 후 게시판 다녀가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어느 분이 다녀가셨는지 사연단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따단. 자, 오늘의 1등은 꽃미람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야밤에 박수 받는 아, 이 기분 좋은 시간. 네, 그죠? 자, 우리 꽃미남님 감사합니다. 오늘 1등 하셨어요. 안코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느낌입니다. 그죠? 요즘 제가 주 1회 방송을 하다 보니 금요일 날에만 찾아뵙고 있어요. 그러니 더 반갑죠? 어쨌든 네, 반갑습니다. 5월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하셨거든요. 벌써 5월이 지났어요. 네. 진짜 그 햇살이 따가운 걸 보아하니 진짜 한여름인 듯한 느낌도 나고 벌써 6월이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네. 더디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시간은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슬퍼지네요. 네. 이럴 때일수록 아자아자 파이팅. 네. 신청하신 곡 3곡이셨는데요. 이 중에 두곡 선곡합니다. 김호정의 나는 반딧불이라고 청해주셨는데요. 네. 아, 원래는 여기 유화정이라고 적혀주셨는데, 그, 김호정 씨 버전 맞으시죠? 네. 제가 잘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김호정 씨 버전, 네, 나는 반딧불 준비해놨고요. 하예랑의 제자리 준비했습니다. 두곡 함께 듣고 올게요.

자, 함께 하신 곡 하예랑의 곡이었어요. 네, 제자리 잘 듣고 왔습니다. 좀 전에 그 신청하셨던 우리 꽃미남님의 신청곡. 네, 제가 다른 분하고 착각을 했나 봐요. 네, 유화정의 곡을 듣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유화정의 나는 반딧불이라고 청해 주셨었거든요. 네, 이게 영어로 된 제목이었었어요. 네, I am Firefly라는 제목으로 네, 나와 있는 곡이었는데 아, 노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영어 제목이라서 네, 검색에서 제외돼서 선곡을 못 해드렸네요. 네. 다음에는 네, 다음에 한번더 청해 주신다면 제가 노래 준비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좋아, 그쵸? 에잇. 이어지는 사연은요, 네, 우리 수희님 다녀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애기 사탕을 즐겨 뺏어 드시는 호탕한 앙쿠미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사연 안에서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아니요, 건강하진 않아요. 오늘도 갑자기 그 외출을 하려고 했어요. 네. 오전에 아침에 일찍 장을 보러 나가려고 했는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바람에 어디 아무것도 못 가고 한 1시간 반좀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가라앉았는데 요즘 상태가 갈수록 왜 이렇게 안 좋아지죠? 멀쩡해져야 되는데, 그죠? 참 집에서 쉬면은 좀 괜찮아질까 싶었는데 쉬는 것만으로는 낫지 않는 네, 이제 나이인가 봅니다. 뭔가 병원을 다녀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요. 어쨌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네. 내일은 휴무인데 딱히 할게 없네요. 5일장이어서 장 투어하고 컨디션 좀 괜찮으면 낚시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낚시요? 낚시 좋아하시는구나. 낚시는 역시 네, 한우로수에서 들려드리는 네, 앙코미의 뮤직 낚시가 최고예요. 네. 이건 조금 이상한가? 네, 어쨌든 일요일은 출근이어서 다음 주는 무지 길겠네요. 늦은 방송, 네, 늦은 시간 방송 힘내시고요. 올한 달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희님, 그 5일장 가셔서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저는 꼭 5일장 그장 보러 간다 그러면 뭔가 구경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죠? 먹는 게 남는 거죠. 자, 신청하신 곡세곡 중에서요, 두곡 준비합니다. 범진의 너만을 위한 노래, 위위의 너가 내게 내리던 그 밤. 함께 듣고 오자.

자, 함께 하신 곡, 네, 위위의 곡이었어요. 네. 너가 내게 그리던, 아, 너가 내게 내리던 그 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코너, 네. 언제나 이, 제가 금요일 밤에 만날 때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난 너를 고발한다. 네, 그 시간입니다. 선거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근데 그 저는 이게 투표권을 가지고서도 행사하지 않는 때가 있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실망감이라고 하면 실망감이죠. 네, 내가 이한표 내가 던져보았자, 네, 뭐가 바뀌겠어라는 생각으로 그랬었는데 이게 좀 뭐랄까요? 점점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보이던 그이 좁은 시각이 점점 시각이 넓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변화를 시키려면 나부터 움직여야 네. 변화가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을 했는데, 전국에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11.6%. 야, 10%가 넘게 사전투표를 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갖는 기대가 큰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뭐, 물론 이제 특정 그 정당을 이렇게 뭐, 뭐랄까요. 그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전체 지금 그 공약들을 다 훑어봤는데 이게 와닿는 공약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이번에 정말 정말 너무 와닿지 않아. 그 판에 박힌 틀에 박힌 얘기들만 나누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놈의 AI가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네,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네, 이런 공약들 싹다 필요 없는데 말이죠. 저는 사실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 이번에 그 지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유권자의 입장에서 체육 시간을 늘려준다. 옳소! 사실 그 아이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자 한다면 그런 쓸데없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공약을 내세웠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 고발한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아, 진짜 매번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나갔어야 이 나라가 바뀔 것인가? 네. 제가 나간다고 투표해줄 사람 있을까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네, 우리 낫나야님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나야. 네. 사연 나면서 진짜 오랜만에 봐요. 올꾸미님 오랜만에 방송 들어요. 잘 지내셨죠? 5월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준비해놨어요. 네, 두 곡입니다. 조장혁의 가을비 우산 속, 루시의 낙화. 함께 듣고 오죠.

자, 함께 하신 곡 루시의 곡이었어요. 낙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 네, 난 너를 고발한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선거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시간입니다. 선거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그런 거죠. 네, 자리 다툼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당끼리 그런 있잖아요. 네, 빨간 팀, 네, 파란 팀, 네, 색깔별로 네, 팀을 나눠서 이리로 가도 그 사람들, 철로 가도 이 사람들, 네, 섞여서 서로 어느 자리가 좋은지 선점에서는 계속해서 소리를 높여갑니다. 근데 그 높여가는 그 소리에 힘든 건 우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지나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선거 유세 하시는 분들이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기호 몇 번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한 표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왠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눈웃음이라도 이렇게 지어주었을 텐데, 요즘은 그렇게 말을 걸면,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공약인데, 공약을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 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할 시간에 말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면 네, 굳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목이 터져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뭐 될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네, 다니는데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들어서 그 공약 중에 가장 그 눈여겨볼 만한 공약이 뭔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집 문제잖아요. 네, 요즘 난리입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못 구해서 난리인 이 와중에 네, 이런 공약들 쓸데없는 공약들 날려버려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다른 지역들도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겠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그 재개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동네도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한숨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 선거철만 되면은 자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집값이 오르네, 떨어지네, 뭐랄까요? 선거 공약 중에 얘기만 나오면 그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네.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래.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죠. 네. 어쨌든, 요즘 시끄러운 와중에, 그냥 뭐, 전쟁도 났다, 뭐, 시끄럽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 그냥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날려보자 하는 마음에 그냥 얘기를 나눠봤는데 괜히 깊은 얘기가 나왔네요. 이런 얘기는 날려버립시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우리 꼬맹이 정이님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네, 그 신청곡,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 남겨주셨는데요. 이 중에 두 곡 제가 선곡을 해 뒀습니다. 저 이 노래 귀엽더라고요. 네, 풋사과의 곡인데, 네, 풋사과의 사겨봐요. 그리고 런치의 곡입니다. Way Back Home. 함께 듣고 오죠.

자, 함께 하신 곡 런치의 곡이었습니다. Way Back Home. 네, 잘 듣고 왔어요. 자,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 네, 난 너를 고발한다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거철 나를 괴롭게 하게 하는 괴롭게 하는 것들 고발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선거하러 가게 되면 신분증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전에는 신분증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여권, 네, 운전면허증, 네,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하면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 많이들 이용하세요. 그래서 실물 신분증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휴대폰 하나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좀 손이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신분증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랜만에 여권 재발행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들렀어요. 근데 요즘은 구청에서 이제 뭐냐, 여권을 만들게 되면 이제 가져온 사진, 네, 여권용 사진 제출하고, 뭐 기존에 있던 뭐 여권이 있으면 같이 제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네, 뭐 만료 기한이 지났다거나 재발급 기한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 만드는 경우에, 완전히 재발급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뭐 그래요. 뭐 그냥 그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겠죠. 가지고 가서 발급을 하는데, 예전에는 바로 발급하는 거 있잖아요. 구청에서 바로 수령하는 경우에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실물을 바로 수령하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등기로 발송을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받는 방법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빠르게 받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 직원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등기로 받는 대신에 등기비를 내요. 네. 비용이 든다는 거죠. 네. 그 뭐 구청으로 발송을 해야 될 그 비용을, 그러니까 뭐 그쵸? 네. 어쨌든 발급이 돼서 구청으로 오게 되면 그 구청이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 비용 발생이 나지 않고 발급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사람이 그 배송비를 물고 수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어쨌든 알아두셨다가 네. 여권 발행하실 때 실물 수령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집으로 혹은 회사로 네, 등기 발송하시는 게 빠르게 수령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발음이 셀까요? 왜 그러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네, 어쨌든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한우로스의 엔돌핀 전도사 하이텐션. 그래요, 제가 하이텐션이죠. 네, 담당 암쿠비님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두 곡 준비했어요. 함께 듣고 올까요? 이후에 미룬 이별, 도요한이 부릅니다. 늦은 암풍.

자, 함께 하신 곡 도요한의 곡이었습니다. 늦은 안부. 네, 잘 듣고 왔어요. 자, 현재 시각 밤 10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신청곡 게시판 마감이 됐습니다. 자, 11시 방송하실 우리 나니님 앞으로 소중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 그 대화방에 계시는 우리 그 글루미 썬데이님께서 네, 그 지금 고성으로 여행을 가고 계세요. 네, 좋겠다. 제가 속초 참 자주 가죠. 네. 강원도 속초 하면 정말 속초시에서 저그 뭐랄까요? 시민권 하나 받아야 될것 같아요. 제2의 고향처럼 자주 가고 있는 속초인데 너무 속초만 가다 보니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고성도 한번 들려봤었는데 고성에 그렇게 들깨막국수가 그렇게 맛있다고 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들깨막국수를 먹으러 고성으로 달려갔어요. 아침 일찍 갔더니 뭐 대기도 없었고 너무 좋았죠. 저희가 1번이었어요. 들어가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맛이더라고요. 물론 건강한 맛 좋죠. 우린 정말 건강할래야 할수 없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 매콤함이 너무 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네, 이것저것 양념을 해서 결국은 먹고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이가 먹기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이도 너무 건강하다며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좀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정말 어린 아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미취학 아동과 혹은 한 70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면 추천할 만한 곳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 중간 나이대의 친구들은 강한 맛에 이미 길들여져서 맛을 좀 뭐랄까요? 네, 맛을 느끼지 못할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맛은 있었어요. 진짜 맛은 있는데 건강하다. 네, 그랬단 얘기죠. 뭐 이런 건 사실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요. 그쵸?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우리 꽁치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앙코비님 안녕하세요. 일이 생겨서 하고 나니까 어우, 이 시간이네요. 어머, 늦었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시간까지 계셨어요? 잠시 쉬는 시간 가진 후에 야식 타임으로 들어가야 할 듯합니다. 앙코비님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오늘은 고발할 거 없어요. 고발할 건 없습니다 하셨어요. 아, 고발할 거 없으면 없는 거죠 뭐. 네, 고발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도 고발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신청하신 곡세 곡이셨는데요. 이 중에 두곡 선곡을 했거든요. 노래 들으시면서요 오늘도 즐거운 밤 네, 하늘호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더네임의 겨우살아 그리고 신용재의 행복을 만질 수가 있다면 함께 듣고 올게요.

자, 함께하신 곡 신용재의 곡이었어요. 행복을 만질 수가 있다면,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단어로는 있는데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 행복을 만질 수가 있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나쁜 마음들, 그 나쁜 마음을 볼수 있고 그 나쁜 마음을 만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나쁜 마음을 내 눈에만 보인다고 하면. 그 나쁜 마음 내가 이렇게 가져다가 어디 이렇게 층창에 버리고 싶어.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든 뭐든. 사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은 없다고. 모두가 뭐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랬다면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든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내가 만져질 수 있고, 내가 그거를 가져올 수 있다면, 가져다가 어디다 이렇게 던져버리면 좋겠어요. 너무 만화 같은 상상 아닌가요? 가끔은 그런 만화를 꿈꾸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영화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물론,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나의 생각을 그대로 구현해주는 AI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 좀 재밌어요, 요즘. 뭐, AI로 구현한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음악들, 뭐 별의별 게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눈을 못 떼겠어요. 그래서 잠을 더못 자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AI가 만들어낸 그런 환상들에 뭔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나의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순간을 즐기는 건 좋은데 내가 너무 그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정말 AI에게 패하고 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별거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누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AI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전자제품 속에 남아있는 그 AI의 잔재들이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수집해놨다가 나중에 해코지를 할 수도 있대요. 네, 그래서 좋은 말만 해줘야 된다고. 뭐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아닌가요? 너무 멀리 갔나? 근데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에이, 슬프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우리 글루미 썬데이님의 사연입니다. 좀 전에 그 대화방에서 고성으로 여행 간다고, 여행 가는 중이라고 하시면서 얘기 나눴었는데, 아, 그래서 그런가 신청곡을, 네, 여행에 관련된 그 노래들을 청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신청하신 세곡 중에 두곡 준비합니다. 브레이브 걸스의 운전만 해, 그리고 볼빨간,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입이 꼬이죠? 자,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두곡 이어갑니다.

자, 함께 하신 곡,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었습니다. 요즘에 그 운전을 이제 저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아이를 픽업하느라 운전을 좀 했었는데, 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그 수술을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눈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더큰 사고가 날것 같아서 이번에 수술하기 전에 그 차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네, 운전을 많이 하지 않으면 굳이 네, 돈 내가며 자동차 보험료 내고 네, 그 보유세 낼 자동차세 낼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알아봤었는데 최근에 그 뭐랄까요? 그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이게 전쟁 때문에 그 중고차들이 이제 보통 이제 어디죠? 중동 지역으로 그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중고차 수출이 막혔대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폐차를 하는 게더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 그래도 폐차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 한번 중고로 팔아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기저기 시세를 알아봤는데 중고차 시세가 이렇게 변동이 클 줄을 몰랐어요. 네. 어디가 좋을까요? 아니 중고차를 이렇게 매입하는 곳들도 많고 네. 그래서 뭐 시세를 알아보는데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누구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물론 네, 그 매입하시는 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맞는 거니까 제 차를 비싼 값에 매입해 주시진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가격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네요. 그 중고차 매매할 때 가장 많이 선호되어지는 그런 어플이 있나요? 네, 우리 공유합시다. 알고 싶네요. 근데 사실 그이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보다 폐차하는 게더 낫다 그러면 진짜 폐차도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근데 차는 정말 멀쩡한데 아쉽네요.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요. 네, 우리 은지님의 신청곡입니다.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청합니다. 잘 들어요 하시면서 그 임재범 씨 노래 청해 주셨거든요. 너를 위해.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감사합니다. 임재범의 노래와 함께 제가 노래 하나 더 붙여놨어요. 울랄라 세션의 곡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듣고 함께 하죠.

자, 이제 마지막 신청 사연입니다. 네, 코만고침님께서 젤리와 함께 다녀가셨어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왕구이님.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선거는 공약보다는 회전교차로와 사거리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신호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선거음악에 두둠칫. 거의 트로트인데, 은근히 신나더라고요. 분명 음악 취향은 그쪽이 아닌데, 어깨가 먼저 반응하는 걸 보니 이게 나이 드는 증거인가 싶네요. 요즘 회전교차로는 관광 명소가 따로 없습니다. 현수막, 율동, 인사, 음악. 신호 대기 시간이 공연 관람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다만 선거원 여러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소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차 창문 열었다고 귤 파는 듯한 초근접 인사는 자제 부탁드리고, 신호 대기 중눈 마주쳤다고 사돈 맺은 텐션은 살짝만 낮춰주시고, 특히 회전교차로에서 현란한 손인사는 방향지시등보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삭막한 출근길이 잠깐이나마 축제 같긴 하네요. 신호는 지키고 흥은 적당히, 모두 안전한 선거 시즌 되길 바랍니다. 하셨거든요. 이야,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정말 쫙! 정말 잘 정리해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선거 시즌 얼른 끝났으면 좋겠네요. 자, 신청하신 곡두 곡이셨는데요. 네, 달담의 여름도둑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성태의 혼술 준비해뒀습니다. 자, 마지막 곡 준비해서 띄워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요. 똑같이 네,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할게요. 앙큼의 다음 정규 방송은 6월 5일 금요일 밤 9시입니다. 자, 이어지는 방송은 아닌님과의 시간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Have a good nigh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나니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왜 그런 날 있죠? 자도 자도 피곤한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다. 왠지 느낌이 안 좋다. 아, 오늘은 일하고 싶지 않다. 출근하기 싫다. 뭐 이런 날. 비가 오려나? 왜 게으름 피우고 싶은 그런 날이 여러분들도 있나요? 제가 오늘 딱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도 꿀꿀.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뭘 먹어도 허기진 날. 꼼짝하기, 손도 까딱하기 싫은 날. 누군가 밥도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랬으면 좋겠는 날이 오늘이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 옆에 로봇 하나 딱 있었으면 로봇가 다 뭔가를 AI가 대신할 수 없는 거 로봇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제 이번 주 그리고 5월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네요. 여러분들과의 우리는 한 달 뒤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지치고 힘든 몸 이끌고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퇴근하시는 분들, 예, 다들 고생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 반면에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 이랑 아무것도 하기 싫다, 꼼짝거리기 싫다, 이러고 있는 저를 반성하면서 나니의 가요비타민 쇼덤 올라갑니다.

0: 받지 못해서 전하지 못할
1: 더듬는 한숨만. 예, 신청란에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5월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꽃미남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6월 2일날 봬요.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 1일이 아니고 2일인가요? 1일날 바쁘신가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5월달도 고생 많으셨는데 6월달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할게요. 한지의 우리 사랑은 업데이트 중 SOTK의 오늘 어땠어? 란에 넌 모르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고생하세요.

우리 나니언니다.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좀 정신 없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예, 귀차니즘이 좀 몰려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지원금 신청하시러 많이들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 주간 제일 적은 인원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수다도 떨고 잡담도 하고 수월하게 일했네요. 다음 주부터는 더 안 오실 것 같던데 방통대 책 가져가서 공부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땐 또 손님들이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도 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좀 쉬는 날이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다음 달에도 초에 또 빨간 날이 있잖아요. 6월 3일. 기말 시험 끝나고는 계절 학기 수강도 있거든요. 내일은 오전에 병원도 가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장도 보러 가야 해서 바쁠 예정인데 잘 보내기려. 언니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트. 뿅. 뿅. 콩. 예. 담아주셨어요. 고마워요. 그래요. 바쁘게 잘 보내셨네요. 바쁘면서도 알차게 보내는 게 바쁘면서도 알차게 보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걸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아무튼 우리 아연님 부디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내일 이제 쉬고 우리 한 달 뒤에 6월에 만나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은지님 다녀가셨어요. 나니 언니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들렸어요.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하시면서 알리의 365일 신청해 주셨어요. 노래 먼저 전해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우리 은지님? 예, 은지님의 신청곡 알리의 노래 365일 오랜만에 잘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아연님의 신청곡 변우석이 부르죠. 아직도 우리 대군한테 빠져있는 우리 아연님 변우석의 평행선, 수지와 백현이 부른 드림, 그리고 이보람이 부른 너를 사랑하니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배경음을 고르긴 했는데 되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딱 듣는 순간 되게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같다?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경음 괜찮나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 종일 정신이 없네요. 이제 죽순 삼고 나면 시간이 좀 날 것 같아요. 오늘도 굿나잇이요. 다행이네요. 우리 꽁치님 병원하겠어요. 죽순 삶다가. 죽순 삶으면 열 때문에 많이 덥고 지치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아직 5월인데 밖에 기온하고 안에 기온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지칠 수도 있는데 저도 집에서 가스레인지 켜놓고 뭘 하다 보면은 그 열기 때문에 굉장히 덥고 땀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죽순 삶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꽁치님 정말 늘 보면서 사연 주실 때마다 늘 존경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쿠쿠의 삐씨 박원의 노래죠. 수지와 함께 부른 기다리지 말아요. 박지연이 부르는 말할 걸 그랬지. 이렇게 세 곡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신청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하세요 하신 우리 정희님 반갑습니다. 꼬맹이 정희님 어디 가셨죠? 아까부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예, 꼬맹이 정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민혜가 부르는 하늘만 허락한 사랑 경서의 나의 X에게 웬디의 한마디면 돼요.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예, 퇴근하신 우리 왕자탄 백만님, 예, 다녀가셨어요. 오랜만에 뵙죠.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청곡 남겨봅니다. 5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라고 사연 담아주셨네요. 예, 오랜만에 뵙죠. 거의 한 달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왕자님 뵙기가. 예, 대통령보다 더 힘든 것 같네요. 볼킴의 좋아해요. 케이씨의 언제나 사랑해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짱아님의 신청곡 순수이의 슬픈 초대장. 정준영의 응급실. 가만 있어봐. 맞죠? 순수이의 슬픈 초대장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황태자님께서 신청하신 정승환의 응급실. 예,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일단 두 곡 먼저 듣고 다시 올게요.

노래죠. 계속해서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디셈버와 제이세라가 부른 곡으로 또 유명하죠. 언제나 사랑해 순수이의 슬픈 초대장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자 일님 반갑습니다. 어떤 게 나간 거예요? 듣고는 계신 건가요? 둘 중에 본캐가 나간 건가요? 두 번째 게 나간 건가요? 그래도 음악은 듣고 계실 거라 생각되고요. 아, 동생이 나갔구나. 아니, 언니가 나갔구나. 네. 시아준수가 부르는 사랑은 눈꽃처럼. 나윤건의 나였으면, SG 워너비의 넌 좋은 사람. 예, 주셨어요. 이따, 선수 입장을 위해서 잠시 쉬게 한 건가죠? 한 건가요? 예, 이따, 아니에요. 저 안 밀었어요. 저, 여자들은 안 밀어요. 근데, 이쁜 사람은 밀어. 이쁘고, 날씬하고, 밥 조금 먹고, 그런 사람은 밀어요. 근데, 밥 잘 먹고, 살찌고, 배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안 밀어요. 행복하자 일님이 거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나요?

사항 있어요. 6월 16일 날 개국 방송 예정입니다. 신청란에 공지로 있는데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애청자분들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호수에 하고픈 이야기를 녹음해서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너무 길면 안 돼요. 간단한 녹음본과 신청곡을 적으셔서 흑장미님에게로 쪽지 주시면 됩니다. 정성 가득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송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가능한 많이 송출해 드리겠지만 그 중에 세 분을 선정해서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6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라고요. 6월 10일이 꽤 많이 남았다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사연도 간단하게 적어야 되지만 그 사연을 녹음해서 우리 윽장미님한테 드려야 되거든요. 뭐 길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길면 또안 되니까 적당하게 간단하게 한우로서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녹음해서 흑장님께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때는 마감선도 좀 달라요. 마감선도 흑장미님 방송 스타트 그리고 흑장미님 방송 마감 이런 식으로 신청란도 그날은 16일과 17일 이렇게 될수 있어요. 사연이 많으면 17일까지, 그렇지 않으면 16일 날 끝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거는 호수씨 비타민동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흑장미님한테 쪽지로 보내주셔야 돼요. 아셨죠? 철님 반갑습니다. 바비킴의 사랑 그놈 조간우의 다시 내게로 돌아와 박정훈의 먼 훗날에 특히 우리 철님께서 이 공지를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한 명만 방송하는 거 아니고 자기분들 방송하실 수 있어요. 자기분들이 그 사연을 소개도 해드릴 거라서 중간중간 올라오는 베스트 사연을 하나씩 골라주면 소정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특별 방송 시간에 녹음본 채택되신 분들 중에 세 분, 그리고 베스트 사연은 중복이 안 되고요. 저희 자키분들도 방송 가능한 시간들이 있어요. 정시간에 방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0일까지 녹음본 제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10일 날 보내야지 하지 말고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추억한 거 혼자 무너지고

예, 저는 이제 엔딩으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혜수의 잊혀지는 것, 태연의 사랑해요라는 노래 체리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드라마 OST 곡, 이 곡은 그 여자 버전이 있고 남자 버전이 있죠. 예, 허수아비 신청곡, 아니, 허수아비 OST 곡이죠. 드라마 OST 곡인데 같이 출연했던 그 출연진 중에 곽선영 씨라고 그 기자분이 계세요. 그 기자분하고 이 박혜수 씨는 경찰이었던 분이죠. 이렇게 두 버전이 있는데 우리 체리님께서는 박혜수 씨의 잊혀지는 것이라는 버전으로 예, 청곡 주셨어요. 태연의 사랑해요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두곡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흑정민님 시간이 맞나요? 흑정민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 한번더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데이트 여기까지입니다. 쇼트홈 내려갈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솔직히 말해 음악 같은 건 가능성밖에 안 되니까 가사 쓰고 기타 치는 거는 믿어 없고 너기 순간도 커져 변질될 것 같았어 힘은 나
1: 다 별거 없는 거지.

Yeah.